0: 아이고, 그래서 말 뭐로? 뭐로?
1: 뭐로?
0: 검사할게
1: 뭐로?
0: 봐봐.
1: 뭐라 했나? 어디디?
0: 뭐로?
1: 뭐로? 저희들이?
0: 개개라고 믿으래.
1: 저희들이고 놈도 모르니까 어떻게 아니 좋아서 하고 아니 좋아서 안 좋아서 하고 그래 가고 아니 감소하다 그래 스쿨 굴까 비보이스 고바디 니가 아노 너 디시 이 아비게 마 가서 이야 아니 가스가 하이웨 아니 감소하다 대 나바 아다 고바디 카우티 나 고바디 아누리 나우드마 코인 지메시 하라디 원바 카이디 하 콘다 노코딩 안나리데 또혼 아니 감소하다 디시 카우티 사다디 고바디 나데 아누파 민간나 스키사데게 그룹 마타루 20세대 원래
0: 바바이
1: 땡게
0: 까인 과스 민드레야
2: 아다 까인 과스 두 콤브 싱 완고 디나 다베데레 페란 아부타라 디 캄쿤 와타이 그 아우나나 부르칸 온케 두 크레스 디나 시다 리 디도메레 까인 온디 한 오하나 카이 타오니 아마가디 카루드라 오다게 와 쉐이크 요나르디 아니나라 카우카니 내 안에 안서가기 아주 중요한 사고 마 타루 가이 그래서 지금이 포즈 엄마 포즈 움직이는 하우 로카스나 지금이 호라가 나비까 나발 제기 할인이 바이 마부 마디 되니 거기에 카이자 우리 와셰 돌아 퍼드레이션 시크레나 안사 오아르티 데드라만 안 아바고 아이 아주 중요한 사 카미리 카이나 카이자 투리 보나 투이 카이나 탐 코세 이모 카이나 아다 투이카로 카이나 카이자 투이 고난 투이 카이나 탐 코세 카이나 아이 우바데 이모 카이나 이 오니가사 탐 코세 이모 카이나 이 투다미레 나바 아우지 줄레나 사 카미레 이 카자 카자 지바티레 인스타바 타이치 카에사 나빅사도 우아 아우지세
0: 바바이
2: 나이
0: 뭐로?
3: Moro, moro, train class, ne ke domi rebeka nqa besiba. Sida ke tun, hiya kuri xa sqa ha, si koza siya nqan ungi tuan ke tam tam tin huru nqa. Ka nqa ba zinza, unwa tira kwe ti hura ka khuna ra di. Ne aso sa za ke tuan pa unwa se davri kap kani kongse iba. Adriano nga ba seba, unwa nga tuan pe nira kongse iu. O huru etini ma tau skau, titi gama, nga tuan pe wasore, nga guni kongse iu ye. Tengo ba sada di pastoris, paso suarbe, ama sire. Isi nqaba kuyiba sa maro nje mali se leke hame se tla mo tskenela go ama ye se ke qoqo sa se khone ra tsana a ge se tlhabi se ne ke tsona qadi be skane iu se ke e sadati ka sadati wa nqa se ke ntse ra di tsona mo khara qadi ka iu e se kam kam se ntlo nqa se tla o ntwisa e ke se dati nge gore ga nqa gore gore ga se di club sa a khoba mtsi ya nqobi go ye sadati pastori ba so swa be ka town house in iba iba ding a ito o temaskiro dida kan hao besin dida rebe kan abeti ya gya fethi klasa ne ba nyo bida tra da ge dok rome poksa ha hora ka khun gya tuan da dina ha ma trai tumas kisa tan as nga kuri khas ma ha mzira sa timut ni tam se kuiza o da ge

0: 코리아.
1: 예, 뭐 뭐라스코사 코리아 권게.
0: 호. 좀 가고 나면 남 거인 매.
1: 아, 나리라고 나오드마이. 엄가라고 해.
0: 에이, 나오면 게
1: 아,
0: 거인.
1: 나가라 호드마.
0: 가고 나면 남
1: 나가라
0: 게 거인.
1: 호드마.
0: 에이, 그이 까마 밤 게 거인 그라서 라브나. 그 웹 타입 게 까가.
1: 까가
0: 뭐라고. 치다긴 아프나라 코아.
1: 네.
0: 에이, 농가 구스과다 게니. 에이, 치다긴 아프나라 코아 치. 에이, 어와 기사 구칭에. 에이, 가이갸세나 디아미레. 코아사 와카 와카 마고세. 에이, 구칭에 가이갸세나 네체 감 아로마치. 게사 메시지 가네 치 조마 가서 아프나. 담디식동 인게라 마인 와치 크라솔라. 디라미에세 네체 감 아로마디다. 추세아가 다 다비치 동합치. 데지데 싱 아바 고바사 후랑 와카세. 테세니. 네체 감 아로마치케 심카츠 감 와오. 이 스탈헤드니 덱데노 덱니 이 스탈이게
1: 심그림
0: 심그림게 마바구이가 마시바가래 하베
1: 그림
0: 사업팅 나누스나스티나 온 스트랙 우림게
1: 아이스콤데
0: 심겐 우리마 심겐 아웅나우시 엥하바드마 심각다 에스거리 나간과
1: 심그림
0: 나디구니 하세 야하베 납게 또박나로세 이 콘서트스 암가리레